라이언 마인의 기타 함께. 야. 마인 간세스 리브 schenk ich dir, weil ich dich liebe. Nur dich.